0: 야, 찐네, 찐네.
1: 하이!
2: 아부기네, 메레미야, 네, 메레무. 이가, 찐네, 찐라야.
1: Oh, yeah. That up for you.
0: 이가, 찐네, 찐라야, 에. 아부기네, 몽환.

길을 깁니다. 안 울음니네 맴마 안 울음니나 워야 이길 안 울음니니 봉바 외변호 불레시오 안 울음니네 맴마에지 안 울음니나 워야 이오 안 울음니니 봉바이